0: 더 미니미신.
1: 이 시대 비님의 기빔.
2: 오, 미스 기비 얼마나 왔어? 케미 사와 기비 쓰욕. 부르다마 샤스다 비 내식 끌니어. 으아! 오더네! 이니 박삼무! 욕서 비집 기다림 허벨 발삼! 어만! 비니모든 박치디엔! 허벨지! 벤 박맘! 허벨 베리름! 으아! 허벨 내리몰!
3: 하디 텔레스코프! 알 아르틱 슈 카메라이!
2: 갈딤 갈딤!
3: 하? 올두! başlıyor muyuz?
2: Kayıttayız zaten.
3: Ha? Kayıtta mıyız? Buraları keseceksin ama değil mi?
2: Ha ha. Tabii tabii.